0: 같던데.
1: 미안해. 잠시 지르면 내 알고.
2: 약간 멜로디 나보사.
0: 쉐라 라 밤파라. 나도 te puedes parar. Cierra la pampara. Nada te puede parar. Y ya, toca el estilo.